0: 시작하고 이런 건데 되게 야
1: My bad thought
0: 그랬는데 말이다 우리 알루야 근데 예쁘게 바라는 사람들 ég ætla að reyna að treysta á vöðum minni núna